대한짐승이 내려온다.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길 찢어지고 쇠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보래를 흔치며 중적 벌리고 어리러